Our username's Daily K. And for our Korean listeners out there, 영어 청취력 키우고 있다면 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귀티영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면 귀가 트이는 영어책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첨되시려면 플러스 친구 추가해야 돼요. 영어로 D-A-I-L-Y-K 검색하면 돼요. We're going to get on to two tracks back to back next from Olivia Marsh, Roll, and then Dept featuring Oh-Yun or Oh-Yun. Y-U-N, you can never quite know how that's pronounced in Hangul, and it's Before Sunset.

그 할림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 순병 안 났습니다.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 할림할망 아들이시진디 그 목근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 나가 내 새끼 먹이젠 내 순파랑 살주 노미 할망 먹이젠 전복 다댐수가. 느만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럼시냐. 집집마다 지 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 들링 할망 건사가정 해내진 말일까. 난 내 전복 못 죽구다.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 너 드렁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 난 안 들어 놈아씨.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 혼자면 못 산다.

I got too many thoughts and too many problems. 숙면이 답인 듯해서 또 잠. 친구가 불러 난 아직 졸려. 말랐어 party and I call nobody. I'm a homebody. I'm a homebody. 잼난 건 집에서 내일까진 쉬겠어. 요즘 그냥 숨 쉬며 조용히 지냈어. Living inside 나는 거의 뭐 식물인 카페에서 갈라맞춰 시키는 밥 ring ring 내는 chicken wing wings in my belly and my room stay smelly 디저트는 곰젤리